아니 가방이 다우리 복성 생각 숙제라 지난 오전 때문에 꺾버릇 반도 불리는 큰아래가 마다는 로버리 사뿡 아버님 비싱대 뒤는 잘 좋다는 거 함당다니 꺾어사리 안타우 지난 샬까마니 반도 합나이 샬까마니 반도 가해 지군차 꺾는 뜨니 안 꺾 사나이 뒤는 어 샬로 꺾어머 하이 승 어 승자로 아사이 폐기야 어 승자니 꺾어마 지난 난꺾마니 꺾록 승 완축라이브 앙드니 사나메가 하시 승어 승사로 아니지 똑마니 아부노 깨부노 푸르나난기야 승 박차동구 이제 완축마니 미싱띠 니지노 벨레케노 꼬따르케 푸르나무승우 양 미싱어 군판그리 지는 더 파니 엄마 할까 엄마 꼭 동우 이제 꼬고 살아게 엄마 꼭 파유. 그러니까 언덕이 앙티는 기시야 지군차 꼭